0: 아, 저 스카!
1: 바꾸고 싸웠구만!
0: 내가 이 내 가슴에!
1: 속성기 나왔고, 뿌이가! 살롱 뿌이가! 와! 아, 가방! 물리기는 욕하네! 나리가 믿어서 벗어서 빨랑 뺏어! 이보탄 뿌이가!
0: Magalang!